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를 때 천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2: 왜 그래?
1: 제 동생.
0: 계속 가!
3: 점이나!
0: 어디가? 돌아가!
3: 점이나!
4: 형!
3: 잠깐만,
4: 형!
3: 점이나!
0: 어디가?
4: 형!
0: 뭐하는 거야?
4: 형!
2: 내 말 좀 들어볼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이네, 만날 수 있게 해주게.
5: 맞아.
2: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3: 점이나! 점이나!
4: 형!
3: 형!
4: 점이나!
3: 형!
1: 너가 왜 여기 있어?
3: 어?
1: 어떻게 된 거야?
3: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투항했어.
1: 이걸 왜 여태까지 갖고 있어?
3: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투항했어.
3: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너도 알고 있었구나.
3: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3: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전쟁 다 곧 끝난다는 거야.
3: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1: 나도. 사라져서 고마워.
3: 형.
6: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伟军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 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2: 师长，电报，重要电报。